0: 관계중대 이끌고 후방에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1: 예, 알겠습니다.
0: 우린 계속 전진한다.
2: 네, 알겠습니다.
3: 앞으로 전진!
0: 전진!
3: 빨리 빨리 전진! 움직여!
1: 排长，这几门炮还好着呢，这儿有炮弹，
4: 反正用的都扛着，敌人送的嘛，我拿白不拿？是。
1: 头志们，炮扛着，走。
5: 张师长，
1: 走，
5: 把齐度叫来。
1: 啊？
4: 我不能离开你。
5: 我
4: 让你去就去，你还想不想在我这儿干了？
5: 队长您。好，我去。
1: 这边。
0: 队长，什么情况？
4: 情况很严重。
0: 周围没有发现敌情。
4: 你们一般为什么不去参加歼敌行动？

0: 童心病，
1: 是。무슨지시가있으십니까
0: 사단장님께보고해라우리가고지를점령했다고지금바로보내
1: 네알겠습니다
0: 아그리고미군이오인폭격하지않게황참모에게도연락해미군이오지않아도된다고해

0: 잔네 말이 맞구만. 민중타 이남은 위험하지 않구만. 우린 반드시 이곳을 사수해야 한다. 사단장님도 우리 작전에 만족하실 거야. 백창호,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나?
1: 중국군의 침투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됩니다. 왜 아무런 정황이 없었을까요?
0: 상대 못할 적을 만나면 36개 주량량이 현명한 법이야.
1: 설마 함정행 아니겠죠?
0: 자넨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할 거 없어.

0: 나니야, 괜찮으 신가? 난 괜찮네. 자네, 괜찮은가? 외병! 외병! 남쪽에 외복이 있다. 아무들이 다시 북극할 수 있으니 사장님 모시고 부족성으로 가서 모양 들어. 알겠어?
1: 네!
0: 자네 몸 조심하게. 가시죠. 가! 빨리! 지금 바로 부산 산지를 숲으로

0: 날 죽이라고! 미키가 되기 싫어! 야, 이 중국 놈들아! 빨리 날 죽이라고! 중국 놈 새끼들아!
1: 니의 任务 완장아!
0: 야!
2: 할머니!
0: 니들아, 날 죽여!
1: 下一个,
0: 날 쏴! 야, 너네들로 날 쏘라고! 날 죽이라고! 난 매트리스처럼 매달리기 싫어!

0: 我爹他们拿我吧，好了，真是不想活了呀！
1: 有办法，快转移！你狗贼들아，숨어있지말고，야야이새끼들아， 자신 있으면 어디에 한번 나와봐라， 새끼들아！
2: 그만 나오지 말고。
3: 얼른 대장님에게 건사 들려. 대장님이 널 구해 준 거야.
2: 됐고, 망나가지 마. 내 말 잘 들어. 빈도산으로 우리가 왔던 게 기억하나?
0: 기억합니다.
2: 그럼 그쪽으로 이대로 떨어진 곳에서 집합 시켜. 가는 길에 아군이 만나면 다시 그곳으로 이동해.
0: 네.
2: 군과 만나면 부사장님의 면은이라고 해.
0: 네, 알겠습니다.
2: 부사장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만나.
0: 못 봤습니다.
2: 그래, 조심하고 지금 바로 출발해.
0: 네. 야, 따라와.
2: 개새끼들.

0: 看集合嘞。
1: 撤。
2: 조군이원래버섯입니다
3: 변장호불어경계를해제한다철수해빨리가자
4: 부사장님
5: 이신호탄은놈들의민둥산고지를다시점령하기위한집합신호원인것같습니다
6: 미군에게연락한지얼마되지않아서사나이가도착하지못했을거야놈들의반응이적바르구나
5: 저놈들은정부전차병입니다분명히사전에미군주둔지를정찰했을겁니다
6: 우리부대손실이너무크다자네말대로미군과협공해서

0: 아버지를 점령하는 건데 그러지 않은 것이 나의 큰 실수야.
1: 아닙니다. 부사님 판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우리 변혁이 가는 거 알고 전면자 대신 이런 결한 수법을 쓸 줄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도관이 아직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다 함께 죽는 남들라도 미군과 앞뒤로 협곡만 한다면 놈들 섬멸하고 민통산 점령하게 줄 수 있습니다.
0: 좋아, 자네 말해 봐자.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민중산 고지를 점령하는 거다. 반드시 고지를 점령한다.
1: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놈들을 섬멸하고 민중산 점령하겠습니다.
0: 좋아.
1: 그리고 부대 재정비한 후에 따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비록 대가가 크지만 반드시 승부할 수 있습니다.
0: 좋아, 이번엔 꼭 자네 의견을 존중하지.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된 거야? 적들이 고지를 철수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2: 잔류 부대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철수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3: 급할 거 없어.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출발한다. 적의 주력이 2연대와 3연대를 상대할 테니 이곳까지 신경 쓰지 못할 거야.

0: 开过来，还带了四门榴弹炮。后面的李伟军呢，应该也快集结好了，前后夹击，腹背受敌。我实在是想不到什么办法可以再打一场以少胜多的战斗了。
1: 没事儿，没办法，咱们就硬扛呗。现在最大的问题是防炮击，因为我们后面也有敌人，前面美军炮击我们的时候，我们没有办法躲到反斜面去。
0: 抓紧时间修好工事，要保证每一个战士都有安全坚固的防炮洞可以躲避。另外配置好火力，要确保前后方都能够得到火力排及时的火力支援。
1: 好，我马上安排检查。
2: 队长，
3: 营长，哎，后面队伍都累垮了，要不要休息五分钟？
4: 还有多远？
3: 大约还有一个小时的路程。
5: 可以放慢速度，但是不能停。早到一分钟，不知道能挽救多少战友的生命。这俩连只有一个连，可是在他们身后有李伟军的五个连，面前还有美军的一个团。
3: 好，我让大家再坚持一下。同志们，跟上，可以放慢脚步，但不要停。
6: 적자를 섬유하려면 지금으로선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7: 그 방법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8: 부사장님도 놈들의 전력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 입을 뿐만 아니라 민둥산도 점령하지 못할 겁니다.
9: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미군이 곧 공격을 개시할 거고 그때 우린 미군과 협공해서 고지를 점령하면 된다.
10: 오중령! 네, 오중령!
11: 지금 모인 부대를 두 개 준대로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아직 흩어진 편사들이 남아서.
7: 됐어. 너는 지체할 시간 없어. 빨리 준비 좀 시켜.
11: 예, 알겠습니다.
12: 나 쪼케이스, 미군 지휘관의 정보입니다.
8: 왜 그러십니까?
7: 공격을 위해 집결했던 미군 부대가 적의 습격에 의해 전차 4대와 한 개 중대가 격파당했네. 적 공격을 시도도 하기 전에 끝이 났어.
8: 그럼 미군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한답니까?
9: 재공격을 위해 105mm 곡사포 부대 4대와 한 개 대대가 집결 중이다.
7: 미군 측에서 이번 협공을 꼭 성공시켜 고지를 점령하자고 한다.
6: 이번 공격은 우리가 민둥산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7: 그게 무슨 소리야?
8: 놈들의 지방 부대가 곧 도착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6: 그렇지 않으면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전군이 전멸될 거고 민둥산도 뺏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겁니까?
9: 자네 생각이 효과적이긴 해. 자네 계획은 동의하지만 난 자네가 부대를 이끌고 선두에 서는 건 용납할 수 없네.
8: 반드시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7: 백중령, 자네는 대한민국 중 내가 본 사람 중에 제 훌륭한 인재네.
13: 젠틀맨, here's the plan. We start the assault 10 minutes into shelling. Echo Company. You start taking forward, taking ground here, 300 yards from the main peak. Foxtrot, you follow Echo, 200 yards behind. Golf Company, you stay in put as a reserve.As soon as the shelling is over, Echo Company, you continue assaulting this direction, taking grounds, creating illusions for the enemy. We're gonna make them believe that we're about to launch a heavy assault on their position.

0: Diversions. That's diversion. 5 minutes later, you should be able to reach this position. 200 yards from the main peak. That's when we launch the second Shaoling. And then take cover here. Set up mortars and heavy machine guns. After 5 minutes of Shaoling, Echo Company, you provide the cover fire as we start moving and charging forward with the reinforced Korean army coming from behind the hill. And Foxtrot, you keep marching forward, okay? But stay vigilant. Understood?
1: Yes, sir!
0: Dismissed.
2: 새로 재점이한 1종대는 선발 부대로 나를 따라 첫 번째 공격을 진행한다. 2종대는 후발 부대로 어중령의 지휘하에 간부사단님의 명령에 따라 두 번째 공격을 진행한다. 나와 함께 선발 부대로 나갈 병사들에게 묻겠다. 죽음이 두렵나?
3: 두렵지 않습니다!
2: 너희들은 두렵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두렵다.
4: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나? 하지만 소용없다.
2: 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만 아니라 치욕이다! 선발부대에겐 두 가지 선택이다. 첫째! 죽음 불사하고 적을 물리쳐 지지를 되찾는 것이다. 둘째, 두려움에 떨다가 적에게 개죽음 당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선택이 무엇인가?
3: 경고하겠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지지를 되찾겠습니다!
2: 다시 한번 묻겠다. 죽음 두렵나?
3: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2: 좋다. 바로 출발한다. 일두대, 따라와.
5: 同志们，把手里的活停一下，新的战斗马上就要开始了。大家都知道，这场战役是为了能够早日实现和平的关键一战。 打好了，就有可能是朝鲜实现和平的最后一战。而我们面临的这场战斗，是这场关键战役当中的关键战斗。只要我们牢牢地守住丘陵岭，敌人就不得不老老实实地签署停战协议，把和平还给中朝人民还有世界人民。我们都是经历过战争洗礼的军人。 最知道战争带来的残酷和苦难，我们经历过战争中的饥饿和寒冷，我们经历过战友牺牲在自己的怀里，我们目睹过朝鲜的百姓失去自己的土地、房屋和亲人。所有这些，让我们比任何人都更加痛恨战争，痛恨战争带来的一切。可是为什么，我们又是这场战争当中？ 最主动、最积极、最机智、最勇敢、最不怕流血牺牲的人，为什么祖国人民与我们为最可爱的人？答案很简单，因为我们是为了和平而战，为了中朝人民和我们的儿孙不再遭受战争的苦难，不再经历流血牺牲而战。大家说，为了中朝人民。 和我们的亲人能够早日过上幸福和平的生活，我们愿不愿意贡献出我们的一切，乃至鲜血和生命？
3: 愿意，愿意，愿意！
5: 如果我们当中能有人幸运地回到祖国，回到家乡，我请你们骄傲地。 告诉自己的父母、兄弟姐妹、老婆孩子，还有所有的亲友，朝鲜的和平、祖国的安宁，是我们一枪一炮打出来的，是我们的战友用鲜血和生命换来的。我们每一位志愿军战士，终生都会为自己被牺牲的烈士感到光荣和自豪。

0: 일선에는 좌측, 3선에는 우측, 나와 2선에는 정면으로 공격한다. 포격이 시작되면 전부 전진 버벅으로 최대한 적진까지 간다. 우리 포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진격해. 포격이 끝남과 동시에 일격의 진지를 탈취한다. 알겠나?
1: 알겠습니다.
0: 실시.

0: 各单位指挥员，
1: 各单位指挥员，
2: 各单位指挥员，
0: 要小心敌人的气面性炮击。炮击之后，注意观察敌人的距离。如果敌人还在炮击的覆盖范围之外，那么有可能还会再次进行炮击。多数人还是要躲在防炮洞里。都明白了吗？
3: 明白了，知道了，队长。
2: 我们上前走。
4: 알았다. 바로 보고하지. 부사단장님, 선발 부대가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미군에게 연락해 포격을 시작하려고 할까요?
5: 잠시 대기한다. 여기 있는 병사들이 날 보호하기 위해 뽑은 최정예 병사들인가?
4: 네, 전부 뛰어낸 병사들로 뽑았습니다.
5: 좋아. 내일세.
6: 네. 네.
7: 선발대에 합류한다.
5: 합류해. 백중령을 보호해. 알겠나?
6: 네. 네.

0: 队长，队长，后面敌人追上来了，我们和二排先去支援三排吧。前面的美军一时半会儿上不来。不对，这不正常。
1: 队长，咱们八块点不住了。
0: 马上带你这人去支援三排。
2: 是，
3: 二排，
2: 跟我走。
0: 我们也去吧，把一班的同志留下来坚持美军就行。打完另外一军，我们就回来。
1: 不行，你们不能去，这肯定是敌人的阴谋。他进攻不了。
4: 中国现在指挥官，有本事出来，我们分个高下。胆小了是吧？
0: 我在防暴洞里不敢出来，我们打完军队攻下来了，你来看看，秃头山是我们的了，出来啊！啊！你在这待着，
5: 班长，别走，班长，让进屋，跟我走，大将快走，
0: 给我回来，给我回来，
5: 科长。
1: 你就让我们去吧，那家伙太可恶了，他巴不得我们都去呢。一班长，带着你的人到防炮洞里边去隐蔽。
6: 什么？
1: 立即执行这是命令。
6: 二排三排呢？
1: 他们被李卫军缠住了，我只能最后一刻再通知他们。Report
6: the situation.
7: Copy that. Sir. Echo Company reported that there seems to be a fierce battle on the Man Peak. They suspect that the Korean army has rushed up there. Do we still start the second shelling as planned?
6: Get me the Korean army commander immediately.
7: Yes, sir. This is Field Command.
0: 네, 받겠습니다. 부사단장님, 미군 측에서 원래 계획대로 2차 폭격 진행 해로 되는지 묻습니다.
8: 그렇게 해.
0: 네, 알겠습니다.
9: 부사단장님, 2차 폭격 말씀입니까? 그럼 8대 대장님과 아스말 부대는 어떡합니까?
8: 백중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할 정신으로 선발대에 섰다. 미군의 폭격으로 적을 섬멸하는 것이 백중령의 작전이야. 자네도 후발대를 준비시키게. 미군과 협조해 고지를 점령한다. 고지 올라가면 꼭 백중령을 찾아. 알겠나?
9: 네! 알겠습니다.
1: 队长，哟，准备通知二排、三排进入防炮洞。是。二排、三排，等等等等。敌人还在前进。
10: 同志们，敌人马上就要开始炮击，我命令快速进入防炮洞。

0: 你躲在这里，你别跑，回来了！二排三排，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蓬洞！快进蓬
1: 엎드려! 쌍발부 대처럼 적군이 진지 가까이에 접근해야 한다. 붙어!
2: 집어먹어! 팔! 집어먹어!
1: 敌军上来了，守住阵地，进入战斗准备。

0: 다행이다. 살아있어서.
1: 재활해 주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2: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미군이 계속 지원하면 다시 싸울 수 있다. 그래, 위쪽은 어때?
1: 빈사는 이미 놈들한테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우리만 생각해야 합니다.
2: 자네 생각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1: 당장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놈들이 민둥산 진실을 정리하고 나면 저희를 잡으려고 조작을 시작할 겁니다.
2: 정신병!
3: 네.
2: 사단본부와 미군에게 알려라. 저기 대당의 지원부대로 인해 우리 부대가 모두 전사했다고. 아, 그리고 생존자는 안전지대로 이동해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고. 알겠나?
3: 네, 알겠습니다.
0: 왜? 동심하려고 바로 탈수한다.
1: 네.
0: 옮겨올 수 있겠나?

0: 왜 멈추는 거야? 다른 길은 없나?
1: 이 새벽을 날아 내려다녀 계곡을 돌아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몇 킬로미터를 또 걸어야 합니다.
2: 다른 대안 없나?
3: 있습니다. 이곳에서 밭을 타고 내려가 절벽 건너편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포대 정오로는 불가능합니다.

0: 되지 않습니다.
1: 강불가능하다. 놈들이 우리보다 앞설 수는 없어.
0: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부대의 전투 의지와 현재 반응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 모두 이쪽 오라! 반지로 간다!
2: 우리가 포위된 것 같다. 저들!
1: 저기 지휘관! 지금 당장 붓대 만들어야 이게! 모기를 버리고! 도하라고 명령하라! 반항하면 죽을 뿐이다! 우리는 포로를 우대한다!
0: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의견을 따라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정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다!
0: 이전에도 끝나갑니다. 이제 와서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2: 불과 될 수 없다.
0: 부자라느님, 제가 듣기로는 저놈들은 보로를 우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몇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저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4: 连长, 会不会有 阴谋?
1: 백창아, 뭐하는 거야? 백창아!
5: 저장부샤, 시즌너바, 중国军人, 你们说话算话吗?
6: 백창호, 명령 불복 등은 사형이다.
0: 어쩌면 이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결말인 것 같습니다.
1: 무슨 개소리야!

0: 이 임시 수용소에는 마를 때 천여 명의 포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환협정에 의해 돌아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번 전역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계속하세요.
1: 점이나.
0: 뭐합니까?
1: 왜 그래? 제 동생.
0: 계속아.
1: 점이나.
0: 어디가? 돌아가.
1: 점이나.
2: 형.
1: 잠깐.
2: 형.
1: 점이나.
0: 어디가?
2: 형.
0: 뭐하는 거야?
2: 형.
3: 내 말 좀 들어보게. 이런 곳에서 누가 생각이나 있겠나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부탁이니 만날 수 있게 해주게.
0: 바로.
3: 고맙네. 다행이다.
0: 계속 가세요.
1: 점이나. 점이나.
2: 형.
1: 형. 너가 왜 여기 있어? 어? 어떻게 된 거야?
2: 나 중공군의 방송을 듣고 이거 남겨뒀다가 공격 시작되자마자 무기 버리고 도망했어.
1: 여태까지 갖고 있어.
2: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형, 형 왜 여기 있어?
1: 나도 두려워했어.
2: 나 계속 형 걱정했는데 형도 둘째 형처럼.
1: 알고 있었구나.
2: 여기 오자마자 수소문 했었어. 마침 여기 있던 둘째 형 저한테서 들었어.
1: 어쨌든 너라도 살아있어서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2: 난 여기 올 때 둘째 형 만날 수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결국

0: 지나간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고 전쟁도 곧 끝난다는 거야.
1: 응? 형, 많이 보고 싶었어.
0: 나도. 사라져서 고마워.
2: 经过15天艰苦卓绝的浴血战斗，中国人民志愿军和朝鲜人民军在朝鲜战场最后一次战役中取得了重大的胜利，打残了李伪军队的4个主力师，收复阵地160余平方公里，拉平了我方的战线，让叫嚣持续作战、单独北进的李承晚彻底丧失了阻挠停战的底气。而美军为找回面子的疯狂反攻， 也没有达到他们预期的结果，朝鲜停战已经是大势所趋，不可阻挡。
3: 师长，电报，重要电报。